0: my giant body, my giant body. 너를 원해, 너무 따뜻한 너의 premise. 어워야 봐, 어떡해, 지 마음을 해라서 몸만 너의 내버, 너의 내버. Bring that one back from the top.
1: It's Chewbacca's Day, baby.
2: Wells Radio, 89.3 FM.